계속 나 이곳은 모세가 고스야. 에다 인중 나 이곳은 Pero esto es una. Eta momentuko konturiko handienak.